0: 내가 죽어먹을 거야. 죽일 거야.
1: 악만 벌써간 채우고 악만 널 부숴버다와 난성한테 빠져.
2: Ayo, kita semitan, nyangka.